0: try to overcome your speech defects.
1: Yeah, 뭐가지? 하, 이게 뭐라봐? 하, 이 맛이 다르다. 여러 이 맛이 다른.